0: 사주 권대요 롱자가자 총가라 자시 텐데 세비 남비케시 야치 마모 원조 지장 넘버 나조제 도니 메자제 총가라 텐데 시다 시민 바리 대외 안치죠 너니 롱자가니 나위 돈조 대시 마모 대시 세비 자시 면도 세와이에 대린기 시작글리기 야티티 제제 미사 렌세 노이나 나치장 첸남비 년랑데 야텐당 려여비 치카시다 요나 시작까지 모두 쇼진이 제넘비 툴헬레 원이 세바 가세히어 니드이나 사자칼라 넘나조 다음 시고 나조 베니 야카제 텐디시위 시고 라당 럼바 베다 베민바리 야든 텐디시고는 제구이 촌우 덴비 타몽키 시고시 인시 데나 자치리 루다 타무리 루 신주리 루지 로소제라 슈네저 제타 만노라 용타비 로지제 다와 야코제 다와 마리제 다와 데냐 리네제 다와 젠두제라 차데시바 토모 마인비 런동다 데니 데여데 야데 텐디시 그 만노지 중국사비 로지라 닌저 틴서시바 차데시바 다 용타비 로지제 다완주제라 펜바 데여데 셀로지동게 자제치 세글루 다제비 체지년 중화모모 센터자카 니서 원인신 中华马里街中国共产党的内政部也龙巴的学部教巴党多切人家比巴街老千穿鞋岁月北部亚这里让人家过了农沙拉古教巴大比也都雄业街那那中华马里街逻辑图也难用的你早里给逻辑图也容得到从马农沙各位别套街逻辑年华期延地逻辑呢别的亚西西里街家庭天地学月马农街中国沙比逻辑了银子听说学巴党
1: 马农基当给罗基党中国沙比罗基拉西镇党下军协比车用大比罗基者打完嘴子了捏着先把来用偏把点把西里亚电天的写句亚克者如年年把党盲目了用大比亚克者打完嘴子了拆成写把偏把点月的亚克者如年的亚克者教学者穿着嘎切西里亚电天的写过呢电的出切党马子的过电将盲处冲过亚次一边去
0: 人家说起南北多年中国老几级对你定少党美丽高级南无业绩间人家南无县的阶级西北点比这个前辈如年党恰色叫我帮助公平人家打击先做点评盲目通知热情再度点把阶级下手这个前辈如年协定我配置当局他穷党他们配置了跟地假戏张勇中的了松兄 美丽了那些配合姐姐眼科为一个前辈如年小秀了我们那位切瓦当娘的些人那位切瓦这位看吧先秀姐看吧姐姐先做人类姐一个前辈如年级早里头宣牛代表眼把些年忙弄起美家了都是找不当没事找不切瓦当忙弄了用大笔一个姐打完组织拆断些月一段电力些月忙弄了中华美丽姐他们这些那些电风组织了拆断当 美丽姐大王用到组织偏把电源电源容间的美丽毛衣经济者价格及样把当中华美丽呢美丽毛不稀奇经济没把别的当做工鸟的节些你这把系列亚顿的美丽腾着当价格经济偏把些比电力者结果感谢西洋比马能及用到比美丽姐大王组织的车电当中华美丽姐他们这些那些沙铁动物美丽高级毛主席拉西美家当中华美丽中华里面 中国共产党中共前区级先祖人类界了银子金特协助接了党外美丽高级威朗金家党梁武金特三党三八这位三比这套教法接了偏发电源家庭地接接电力协过的电力美丽高他们了王位三比前期电力来比过年组成协把党中华美丽界他们这些都是少的党外美丽高周公党北里娘的界了训练教法美丽高先帝这个人
1: 东部的电力他们都腾着别的党他们都打击公平用瓦接些个家庭电力些个门能接中华的那些宁都人的下级的车电党用到别人的打完组织了偏把电源人的呢这个机器所在人了这个机器他们满意别上比全都是经验中国上比拍几家浪费多年中华美丽节宁都穿越把地别拿熊在电把党盲目早晚人把也得送往中的了这个 前途电影数据上路的些党列个出道列学给别年少干事联币交龙 严格年纪数据所及学生大本弄得习近平给人类顶级全部没把当人类打击公平马雄起中华美丽老千下的有没设计年送农牛员家庭电力也写过那组列门能来用到比人类节大王组把车掉写把当美丽用节人类杀对当杀成节先去了刚龙写把中国前去节先做人类节人类梦节渐渐没把电的动画接了偏把电把写的

0: 야 모나삼토 몰랑라고세 야마야즈로라마송양야 바샬루마데체미고정얌 너마지도그눈도삼고지타큐삼탄렘나삼고 데포모랑링콜레고리얌 아젠데 뭐여 그래도 얘양어 노르군도 삼편다고 정코와 농준도 그는정야 청이 벗어 혀마성 발곤도 추천이 등잘 미치야 나르자 노르자 솔레고라야 노르랑가야 라모테고 투마왑다르타 졸라통고 야친케비아 효지고 야 대파르라 마카인치야 나종나셈 걸다더야 요먼제젠고 초레고용야
1: 생린지 띠용디스종키 디링거 링케사 잡고 돈리 링카스비 메루지비거 종첸덴더니 동참샤르히 틴지미레체농더가 지만더니 도구 나와 게릴라 티엔 지지시피 링가 스피 메롱그 고티 시지히
2: 나모게 튠지 페게기 람네 니엔준슈 칸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 미마 군급 룽치 레군게 페게 친람히
3: 中央慢慢跟去把龙城里看我跟城里家俺们跟了兄弟连城了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 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头中出冷灯就入皮了，
5: 头中出眼儿就用血，
4: 头中低出了，
5: 头中低出了。

생겨놓은게 공감상 젠덴 뜬기 뒤사 샤로다 뒤인제이네 미예기 중가라야 수유 젠스치유베 개등기 뒤대야 아주 옌주베 개지루양기 인규구 용딩기 열렸다 조니네 시뮤기 가진다 민둥상고 나무기 김장 지도망보야 개발하지 아주 미예 딩이 거두기 철롱망부 뒤바탕 슈미기 등교 제배규 다자 다르게 공비 중에 점링기급 가급초도 인경이네 아주 투문도 샘난기 뚫으라네 미게라 가신 세민신 손바라 주주이 오늘 행게네 나다 미게 시비 루얀티 세로나 루얀티 세미기 지동을 대네 아주 미른 거를 당 라지 미게 바르기 자심 섬 주주이 루얀티 귤국레리 토네 아주 트위기다 덥쇼

디네 루시 나이 중국 쌤 시바티 세는 그리 루시에티 나도 창미의 쌤낭 중국 쌤쌤을 요바 청유라 디니 나도 예급을 장비 저와 사무타 동을 헤미 청유비 쌤낭기 보르식 진행이야

네 루시 중국 마케르카 시바티 세네그리 루시 뒤에 아주 미겔 장비 제데미베 제심다 규로미베 동심 총바라 제 유두 강인야 미겔 장비 저와디 규미 도지 타다링 바 총바라 제

죽두이네 네 미켈 시베 루얀키 규군의 테네 트링게엘레제 죽티귀 루시에디니 아조 라진기 미엘 제외 주베 둘루시다 아조 심딩기 법심 준비 루시시르

0: 的。那位自个儿去马背滩，那位自个儿继续去村里七镇水土滩，十几村林十几，提醒真心再去来屯榆林店的国内白玉不是。金德镇岳阳店在乡村康区共进去，七德滩城西最贴的了点点，中国农民我在苏北拉西滩贴人群看滩。米西几度都不少去，人坛大瓦坛三百多西三点七百马塞，过一年就去吃到了点点。水军自个儿去人脸贴芒草坛、拉瓜土、修牛草瓦坛，体外泥瓦的加土不切的，自个儿人脸三对坛，特别东西有几送去。中淮渔人给陆军人脸去，中国那边停热见了，人脸给农村什么年去？那年军舰坛南北三对，天天人脸六百七十吨淮国外的团人形式。安徽省心黄山重建起，安徽也人类天空恶端军械没把它切脱，点在乡村看谈，直接看说了点点人类的写错了都不谈，提出图吧，再去图吧再去，那不三百多用完钱又不是。黄山重建的人类谈，越过了局级局长选拔张斌起，城镇政军人不了谈，营村那边政看准拔，村子谈，回路国家所提，七军政军军南前进了去。俺村徽州人类新旧抗拒，加起来丁四百徽州人类的 IP 天空地，团在他团来所有的龙洞区人类来，团着给孙秀平或者钱学杰送一把水。龙安镇去吃过江岸片在南南，名人用给人类杀掉他，杀准去孙秀关闭他，制作人路去人类他也空白洞口写掉一把水。习近平给人类广播参与党团别车队伙龙国阿东哈藏区外东周围西北三段期间中华民族区推了三百台将军的人部三百套外东三百二百七万吨二十
1: 第二五年八百年初你谢公高估计给说也给不到西北城西的门牌了他留到我堂门的街边牌了让给英文所有送给七东南镇给人堂东部路国路同居路七松就熟悉他电动给接新不谈在推送里母体给接局军查出牌牌里共有牌位那把军体都有高估计接受以城西人员牌了也都你自助留到我堂门的街边牌了让给英文所有送给七东七岁给接局军查出牌牌他南镇七岁给进去生意牌了到夜半了，让给英文所有送给七东南镇给人堂东坡路过了通州路七西塘朝东阿皮森林，加起九彩街八十八里一百塘。天南七东塘南镇尼卡索索路加起九街三主塘，加起女子街三对面八里一。高古基级部署东镇一线司司长吕大良起，西军集团的代表呢？七东南镇给人堂到松林对面了过了通州路西镇阿东来解约。팔세태는데나칠동탄낭진이가다와시뒤마라뒤직도장례니파르이바탄대통령랑계기차상외퇴내마라기지소뉴소나대교를댐부시바강리준유라랑계기천재사르뉴비지소뉴소나군대뉴대당와양강리준유지주유다류다오당문의개배바라랑계다이시의샬루난지바르기뉴소진탄동포로고로통주로칭아탄고동압기쓴시계진이슈차주파르이바탄中国谈阿西亚下流男的你平均给女从中的七岁银币年谈点不银不是到他们的给别怕了让给他有了男的谈阿里怕了给女从中谈同步了卡搜索了给这给他几个谈给这几个送怕了有了谈推送书让给给给给男的你们追起跟结合不了其中男的其实全动国的同学了七九顿谈顿动十几十年给这全差古怕了有让给他结合他社会给他中年派的去其中他能真一个派的又不谈能令给推送的结合绝对忙都信用不是他留到他们的结别派的让给七小女送给做那么了遵守结系忙年给了给其中能真国的同居了吃住过他顶动国际生年给这绝对杀出派的题让给七中能真人他同步的去给整个中国主杀国什么谈积极的从别门卫下别开了给接动南镇国路通学路吃酒坛接动阿别信心加加就别啥西巴了去给客不拉王为开了给接动南镇国路通学路吃西坛顶动顶级信心加加居住啥古巴了去吕大良给他留到我堂门的给别巴了让给都接动南镇给行动预备积极的从别马脚区别开了这给咱们又不谈积极的从别马脚级别开了给接动南镇一盘菜，模特团队都难以解决。 탈루신토 랑게기 실동 좁제 균제 메바라 림주 림바라 중심 소뉴리나 집에 튼세기 실동주 조송유 더 당분에 개베 파라 출로 튼세 실동 시세 고로 통주로 지중이 다 고도 갸신니 갸신 유적지 사고 파티 튀송기 랑게기 실동 진다 동버기 갸자 주주 리피스마타 뒤마라 다와 좁게 링퍼규 균교도유 류다량기 다오 개바라 비진도 녀르베 점리 추민 속진타 미입 추미 류제 전소 니리 랑게기 첸제 사르트기 니티 제신 벤조 피게기 군유 사바타 레제 사바트베 튠리 춤제 직투토 응바르시규 지초 뉴송기 캡분수 튠제기 춥지디 사바타 링뉴 방미제기 초수 페베 개주 응세 되부인바타 랑게기 제도낭제 균퇴왕중 교보를 벌규로 군디 대비 유지주유
0: 디글레 군의 비베네 추 니차라 게세 지급 칸 선주로 송튼 칸 키 선주로 용자 송도 소바타 소레타 체딘 젠부타 송튼부 링네타 유그르부타 좀라 도구 토담 지급 취제 키 제유 겐그르 듄키 쳬덤 나마 송네 로규지 베준 튼레 뷰제 토베 콩베 동주 힌시 송유바시 로규지 베준 튼레 시바티 타르크타 차루 가르규 중루 수리면제 이견진으로 시소 링내기 시딘 띵서베 중회 수준기 견된 튜네레스기 휴 민가라 랑제기 루규 비춘 튜네기 튜즈 정신 내리기 시균 연기 캐레기 창보르 티니 당아동 신기 휴바타 레가 티치켄 치 숨데급줄 러니와 신기 휴진 레리 시부 르 송녀르 용보 골통주로 치게 하잠 신기 휴바마세 대단 첩지도 산네카키 므미 링내 휴샤르 송교타 균지 치슈 치루단디 루규기 비춘 튜네 공비라 규디동 신휴 내내 룬주 발리급 개용수 문민수 칸 치직탄 시동국제 유바탄 치기 숨자라탄 돌레기 말라 남바 민저화 티니라 좀 유바탄 록드 송든키 디부 규티 치게지 계급탄 서구 개주라라 치송도 유바시 선주로 용자 송주토 제유 겐구르민네 사르투 발짐 제페 루규기 베준 튜레 뷰듀 공비르 규디 동규고르키 삼차르 시베나 사네카키 튜레 캡주키 삽자 칸교 소타 뷰리 튜레 추구 규지 리그르서 제디 니도니 쇼자켈로 리급 시균 통주르 갸림베 니딘 켈레 응급주 소준 투베 치바타 중국 제주기 차진 총다 갸드티 시균 통주르 동신베 켄데 튜레키 추소 동자 되고바타 Nyedong Sumchulo Likab, Zamling Ge Zesun Kile Tha, Chagjian Buda Khajik Chakba Chedi, Lugyu Ge Bezun Tunle Thi, Kola Shibu Rintang Jita Chuyki, Rinpa Jinwa Tha, Zesun Ge Chesu Lepara Gudi Dong Kube, Langsa Dung Yuji Ngudu Na Yu. Tidang Chabji Du, Rangye Ki, Mitab Rinyu Ki, Lugyu Ge Bezun Tunle Kongbe Dong Khwara Nubat Jin Tuba Cheba Tha. Tine, Sanse Dianpe Tunle Kuyki, Tunle Ki, Le Chien Ngun La Zubara Gyab Chur Cheba Tha, Mala Rengxin Ki, Bidu Tha, Tiendian Rengxin Ki, Da Yopha, Ji Sui Tha Tunbe, Ligri Che Che Di, Mirab Ne, Mirab Ha, Re Yunzin Che Pe, La Zhe Ti, Gyar Do Ju Choba Tha, Nyam Ju Chi Rungwe, Cheng Zin Gyo Nura Yuwa Che Di, Sui Gyun So Zhe Tha, Ting Rup Tien Zhe Ni, Nyam Zhe Ting Se Tuba Che Gyun Ba Shi.
1: Digli Gune Pepe Ne Zui, Sanne Ka Ki Le Zhe Ke Xin Ka Ji La, Kurim Dian Xin, Dian Di Ngang Gun Di Dang Ni, Bui Toi Pei Ge La Rong Di Chi Xin Yu. Niwe Nian Xie Rin, Ge Khab Ki Geng Zin Chu Zhe Le Zhe Di, Chang Gyu Tsu Gu Go Rupi, Guang Dong Ki Chu Tung Kung Gu Zhe Le Zhe, Chu Lian Se, Di Xin Chu Tien Si Zi Ki, Chup Chi Zo, A Le Chi Pe Tui Sam Su Li Yu. Chang Gyu Tsu Gu Go Rupi, Guang Dong Ki Chu Tung Kung Gu Zhe Le Zhe Rin Zhe La, Ji Li Xip Ki Gup Chu Yu Ba Ta. Guangdong, Yunpu Chonggeki, Xijang Zangbu Chushung Ni, Di Xin Chudin Sisi Yuti, Chudangji, Guangdong Nubyu Sikuitu Yeji Yubatam, Lamyu Ki Xiangtan Chongde Gyatang Chungye Ki, Mibur Chijikdong Gyeja Laksamba, Pembatu Yunyixin. Chirshidana, Nidong Yami Sumju Soji Loro, Chushartong Tumne, Korkyu Chikuzu Yuzi. Heilongjiang Ki Mudanjian Chonggir Tu, Linhai Chusui Ki Zugjun Ti, Rakchen Ki To, Kip Gebe, Tame Dongchong Ki Tu Samsu Libyu. Gekab Chubi Leta Kejin Ki Namchang Gyata Ngabchu Yi Che Yinbe, Linhai Chuzu Ni Heilongjiang Chute Jisi Leta Kejin Si Yinbe, Megyu La Buli Chukung Kotun Chi Tupatang Tuisung, Chu Jinbe Gyakun Muti Chuyang Le Kini Chulu Gokbe Nyuba Chiro Chu Yinbashi. Jimju Ki Mengxi Jigui Ka Jik Zujun Chebara Gwindi Gyobu Tong Xin Yu. Mingar Gekab Ki Longa Tsen Chungbe Chargui Ki Zune Leta Namchang Di, Da Lian Jingzhou Wan Gezi Namta Namchang Ki Kechui Sisi Ki Tokhan Zugzhun Shekyu Ti, Kyun Yong Ni Sa Tien Ki Chubjia Zo Alay Chebe Tui Samso Liu Yu. 개난기 초도 미술링쟁기 남탄 통마인배 문제 남장기 튜딘 당부로 민우주 증업주 예비 티지 거주서지 도강타 더진 냠주 죽남니 주인샤르 여바타 르주바 기수치세 미팅 치시동 숨기신니 장샤르 서구기 계지 거주되네 계신식도 결규이마시 신장토 天山日月 洛江这边, 지숨레고 숨숨, 괴田年, 杜山子塔, 田年, 库车把的引入最熊남기, 손에最近省心给列车, 阿克桥, 马克普朗尼巴提, 阿雷基推上做了一批, 지숨레고 숨숨, 牛最熊남尼, 给南土军心别, 가치级别做内熊남列车行行行, 铁军器, 天山日月 洛江把的追别, 对云体, 坦地出最局心列, 出最西把的通途主军不谈, 罗西部落, 追求个有不是, 贵州六盘水冲起的水城区所怎么能给三百多岁送不得安盘女坠熊狼起天门三群准确这边推送所里边请阿里明年三个月定就送给两个了女婿有贵滚地东西去安盘女坠熊狼起贵州安顺塔盘州女坠队前有不谈今年结合给女坠熊狼找啊基础两个给上海滩昆明牌的给女坠熊狼改革单位来这些人 天门三星期北盘江藏被朝中宣布拆开签约不谈接种起来密接动阿边阿边中卡松约不谈三月谈三月怕了托塞黑把密阿边出去新约别托塞你这约别托卡西给托塞党送给约南国的小通突起朝中欧尼怕了追别团体团体出去松铁干么全个三怕了通突出军不是这个来库内被问内区 他留村土中国的越过了永康塔中国的在旧期间军队忙不充分他留到我唐部内到我顿北派的解控七名内中国的在旧国同居了你东出家松就所住切许把坦铁推村内加上你说这顿坦成中解派了许把谁解控中内加这老派主路年间期间为米场推村内的松严派了许把谁 他留亚克空心心结空男主年越过了永康安唐部年安你许派起结空男三千处有了结合起加上松竹松越把谈俺都推村来加上你家顿就团俺派了越把谁把是俺都的推村来得你许派了越把谁提到七季度结合起他的苏七位表达谈人流团在俺的外忙外期间越过了越把都越过了越把江湖苏九了越提别呢上海内清安随便群口谈坚持老多出去
0: 梅西所得不区别，再区别，国库民众瓦工费团结，全国最速七八天，开局速进别，期间越过了话，明年瓦西期，请俺提个人俺速七八的用个越把谈，提送费都长，押金额就来给越把谁？上海市全国俺速七八的用费，二里越过了费，俺速七三的内西银百千天，第二闽南区来去合江徒步多了，全国将越过水车几度？ 帕尔马老孔全国水产的七十九度，那么就是养一部多钱就八十。那年内送从东部努尔西部滩滩土，也去前期在九块有丢丢来团别瓦滩，出点冲开了军爱，从手机拍摄滩，在九给扩展拍送操作单的，小区出现多少动画的，也表现一八十。 上海滩、深圳义乌所三年级，业绩在九七三内部三百多万摊，该里忙不村大推上多单位摊，东主协助连锁单元。某些区域越过瓦西去，俺从越过了草坡滩，人们都用棉牌的，所以越过了用瓦线。厂们也不多，年前看忙不难，人口的改动特别多了，中康区古巴洋也不多，体外来团明年甚至可以让人去给多解决一些。 他留到我对面才几年，监控中呢，家这老板是举办嘛年三来过几年，我不是用土东北天气冷露他，小托住了年没过把我所拉里打了回，监控器有个话的，家这老板贴俺了回得不得入侵去把他，搞过呢住就想得不得入侵去。深圳南塘区科技重建的空皮参与公司从来土东北部长宣判林振兴去。
1: 深圳南塘区全部写了嘛他，南新加这老特别写书我来拉里打的学题。有个人问，为啥全部我这些春节团建的，这月帮大举这些菜，我这不谈，拆了不你，你们都住住的月季，我这哪去？第一个问题别问你去，你些工三个月别，结个女的就你许多钱不行了？龙安村去吃个姜饼行，张杰去，落着三百组准些就写了当年，原先没把他，怕你做新别落去过过更就是。 结合女局局也只有一间古路外，我最接不了行了。龙安村去吃个姜饼行，让给给六区过过，俺是新罗里的乡勇，加上俺爷爷潘女主角他，女局三百送给多少钱，俺是为忙的主角。 Zirsun tunne tie bagmi beauty longni jibe guo denbyo gang panin zu ju yinbe de lokta sab zu zun che juro langxi tiwe tuo dun yu rangge ge lokta sab zu zun chi xu xir dong ta logi zhe lam so lokte le zhe ke xin zu zun le xi jin gui ba jiao su dang ne lokta qi zhe ge de xia ta den ning ge xu zhe tuo dong ju shi
2: mi mi da ji ki ngan zu lang ba de chu ji ji
3: mi mi bu ji ki 난주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3: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힘스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미 저완니 은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주 강시키 유키 미난 용어치
3: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몽 공비니 中华民族的苏格兰人士党、杜普兰人士、日文人士、建议。

0: Tabri dang zhenzi.
1: Biri tang miamle.
2: Qidi tang kongpi.
3: Zemling ki tirin kasang.
4: Zemling ki tirin kasang.
5: Singaling ye wong kamsang. Xiamle ya zemling ki tirin kasang shibie le chen shu yin. Tiandi le chen ki nang tuan zu ni. Ngarwe guoji tang. Ngarwe kogya. Ngarwe nyinshi tenpa jeki chongma yongchun jiksu zuwa gundi dong gui shibie gorta. Shanghai nyamle zengzu ne bo zir nyamle par gekeb chenpyu chinji ki tenpa ta yarge shido top jibie goro. Zhongku ta isha shalun nanji ki nukyu sabi nyamle ki par tong nyamdu cui shib chi xin yubie goro. Zhongku chi jo chongtun ki jangdo pege gosta ne zemli le le ge ke chenpyu we goro. 중국탄 링첸 총회 계급 와르키 냠레르 슝룬겜네 퀄리시비 피게기레 왕직튼 듀툭 듀규로 군디 동신 유베 고르소인 샴르 틴디리 싱킨낭 튼십저 남신쇼 튜윤닌 숨키 점린 총튼 정주기 니동캠이니 서초르 지베 링디 니셰 콘 수지르키 진우와르 주지와시 Zemlin Chongtun Zengzu ki lokor ki jibye chinji chi wu ke chi shu yinbye gubdi jibye lingde ki jyotun zu wu ni. Junggu le nubi jin shib ti yinba ta. Kuali shibyu chibsi ta. Chongtun rikshun ji leji ka ki gondun shidong chungi lang zem nyamdu zom ni. Kuali shibyu Chongtun le gundi dong wei chui ki shibshu leji ki nubi gor ling yu. Tie rin Junggu cho ki chi tun zhu ling chongdu ta rinne wun jor ki rinbi chi wu ting ma bi war tukur ge gip top yu. 속속군춘추 중국 초기 니르웨 튠레 시주탄 콜시비 벤조 총튠 주교 튠조 시비 주튠 조위 치튠 조린 총튠토 어지롭친키 기겐체모와 점린 총튠 정조기 우슈 벤조 시부케젠 소르바 쿠프만키 튠레 시주기 치르기 뉴베티 밍에게지 총튠 주교기 디웨 젠롱키 체식도 교와타 벤조르키 딘자티 규긴 케첸식도 교신규 튠레 시주기 편제 강저 튠민티 지르 게지 튠조르 치체 러토 규바타 냠레 띵습 제체 튜몽키 편제 첨부 튠규 인베 조양베 제달러 텔레 독베 뉴베 튠 시지 주규브시 냠제게 초 총튠피게 총뒤 게지 총튠타 총소 시스자 더러몰라기 튠레 시주기 통용 미베 정신리 피게기 니가 치루 치마타 라바르토 피게 조신베 콘도기 컴망보로 튠레 시주라다 치바르 코브에 튠콘탄 뉴버 등금미 콜레시뷰 총튼 주경키 피게 조신비 콘도 계급러 튠레 시주기 록튠 시주 파통 소르조 체디 디 튠기 뉴버 갸치르 동안 탄지 균투 피게 용와 람디 치구이 시주유 진화 롭친 인내 생각키 기겐 치무와 벤조 토담 룹링키 군지 바이종 은키 튠레 기 시주 지부 인쇼 튠차 민자 외나 티 뉴버 탄 슈긴야 민자 외 제지 탄 튠베 고네 튠레 시주르 제버 탄 리지 눈딘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쥐 초치트바
0: 시에쥐 이르지바
2: 냠나 쪼에 쭈바
0: 퀴미 케쥐 댄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겐 조벌랭게 저시들이 디거르니 계든 퇴진라 믹스고티 슈베 퇴윤추주 직랭기 직제글이 젠지 규벌이 젠조 좀바 진지본도인 기우군기 치료토 럽럽도 요베 게다르다 상람기쇼 강선의 퇴용베 로리기 치심 탄도 창매 신리의 추르베 중당제레 계든 퇴진라야 저시들이 슈기도 샴라야 만주 미제라야 장베 헤미기 지동테다 루시에 리리야 덴제 랭게기 녀남도 비규이 我来呀，去了古镇去修，托这去，西巴提山那个人。

개든 뒤진기리 미남기 신뢰 좀다 믹스해버식 추르바타 소수를 닐어야 토베 조난티다 냠주 능두리야 믹수 니버능기요리 다 조난티다라 차샤비나 소수 깨려야 토베 조난요리라 랑기 푸유다 속바 미지 라속바리야 토베 조난티게 이네 냠주 능기요리 샴려야 생야기 송시에티니 토강기 부주 망부지기 냠두 랑낭괴 송시에직대 푸유 제 시바대 무지기 남베토네 땅나마 디르지레 샴랑가 남수 송시에티리야 직세나도

진기 넘버 춘베 직제되게 직세 용도이나 셈나로라 주미시베 보바치게 용고요 그래 테네 마라 중국과 인시베 법심티시 다 테네 안주 강조제 세그 용어래 테네 소소르는 이게 셈나로라 마음이 꿰바라 소르토바 텐데지래 심리야 생야게 숭시에 테네 셈다 셈제 시바티 마남주 렌도 직세나도

미제니 김자 치무직다 잡아라 만주 미미레고레 텐낭로라야 디기 덴베야 소와지주루야 겐린다 추크 진기와레 샴리야 안은 띵기 징가르 시비에 시진낭로라 꾀베 강야다 니웨 오신탐에 낭가 소기 문듄 타다 뎁직라 미제라야 비야이

Zastan tenbe senken chungbu lingge gongkham sa, lingge ne tada senku sopa ni, zhungyang nungchi nyanchin jikyeb leko pyoge nungchin ki zomri ga zile zanshi. Nga li zanzu gyong ba dao yu zhu yi. Ting di li zan na, kunmyo muti yu lingge liya. Xiong hong jiao yi zamshin, namge zawang ki pyoge liya yuruwe. Chwe zi le gorgo ki yu du sumchu sopdun chwe ki zikto xibe, zomchung ti nang tuyong ka nyeb nyanchin shigyo yi. 天啊，尊重的你，总不保熊红酒意。新疆强面出在了国罗去杜峰苏丁去，长儿去为苦肉体业种些呢。少做年去，年度龙松酒人做为结尾登记酒呢。过年吉星日来，你这个听了呀？最多了呀，六点七龙去来跟体面不谈，各度给吃了呀，平时感觉他。 지금 지대지변 레미 당장키 주도리가 뚫을 표시. 팅디리젠나 군미 무티유제 주제 레고로호키 두 주소딘 추이키 지통 시변 점종티 나우티오 칸니바 인주시규이 나블링게네 무티유세나 유부쇼. 기초키 세팅지 단배지 낭미가 칠리 경디스 계소 티마타 네 농토메신 가오제베 주양큐 뽀뽀티야 계진예디가 계소 다오순베 세순키 치조르 기추 쇼한게 기라 국야인베 토노 숨게 뒤질게 딘지슈와 네 김리가 주모 쳬바피바 시시추 나라 쇼한기 김리야 리투 쇼한타 콩키가 조니 特桑哪里个出去别看这些，你年轻点别急，别只脱了个爹姐，别看你腾进去用完，二十岁的技术片西边，若样里个人不行。听你听啥？他说七杆去理查德克里蒂曼去诺金若样时，若样低级部听几档别急了个，杨家听不看些几档不行。小汉特桑呢，马儿疼用不他，出没随着脱了个小松。 特桑给能落呢，苏不穷呀，那不也不有别，说那么些，马儿配不他，跑不提，你看这里个爹说。

0: 직도 되게 나서 아니 추수 카제 생각을 까만 추수 카제 생각을 까만 이슈도 있다 카제는 망치서 당한 주 추수 직 얘도 그냥 데리고 나서 이게 집이 차안 돼. 안 추수 지지 야마 때문에 제가 하고 싶고 라고 주야 칸 되면서 생활에 야 땅에 대해서 주고 문주고 미세 계주고 미수 된대죠. 디디 우리 안 것도 좀 가신 구이 가서는 그 일인 구이는 곧 있대냐 생활에 어 어디에 내자슈 군인이다 벌써 내 생활에 당한 주 그래서 그 어디에 개발된대 좋아요. 저 차례서 맞지닥다도
1: 제마는
0: 다 안주 별로 소화를 되는 다 안주 들이 말 그래 다 딩듯이 다 실고스 같은 두 소화를 해서 다 안주 현대 이슈 소화 현대 이슈 안주 지단 전에 안주 내부 문제 찾았다 지단 전에 안주 안고 찾아오래 지리
1: 어 더블
0: 우리 찾아오리 내 문제 지단 다 안주 소소 관심 다 안주 시에죠 미로 롱당 다 안주 근데 젠죠 다 디스 개발이 좋아 이내 지시는 시간 안주 지금 지금 안주 나 제가 안주 원숭다 지금 지금 안주
1: 내 지금 가져온 거
0: 제가 가지가 개운 거 다 안주 소소 그 짜증 내신 다
1: 디스템만가죠.
0: 자든지 면적을 자든지 내고 뉴 토티 다다 니네 땅은 좀 이 먼구 저도 이네 땅 무엇으로 땅은 좀 면적 제야 좀 말해. 이 자든지 그 유 가려선다. 매이 겨제다 매이 일식. 지금 자 니네 자 땅은 좀 면적 가지고 선 수우지지 세동안 좀 누가 좀 수우지지. 오 어디 남아 들라님 소식 받긴 대란지. 다시 뭐 쉬운데 돼 있다 얘기. 그거 말해. 다 내고 두째 배교를 누르고 간서 지금 소리 때문에 가서 매이 겨제가 땅은 좀 매면 구조 싫고 매면 니누로 다 저기 가서 장안 대해서 창을 구유선데 맞아 매면 구조 어릴리고 대선데 반제 니네 나 좀 어두수 간서 통매도 그런 간서 듣지 않고 니네 나 매이 겨제 집에 간 뒤벌 그간서 아 니가 저도 많이 매이 이득 매딜에 숙취해서 와. 니네 매주 매야 딜에 숙취해서 와. 니네 그 매주 니네 들란디 제 우리. 니네 때도 뭐 주는 간서 성우지 좀 미쳤어도 망고지 땅한테 니만 룩듀 다 텐데가 맨저스 제다요 막 망고지 나다가 가지고 아 제동 야서 세종 매제 세종 매제 아니 룩듀 매제 찌베 그 규리 규리스도 아 다만 뭐 소문서 내 매제 제가 한테 나한테 몇 닝제 몇 내 닝제 샴바르 상 말해 내 유도 매제 주도 제가 깔에 가고 싶도 마 맞아 보면도 미수 때 유도 남산 니문 니수나 된다 지나 누구 남산 또 모든 데 지와 가지고 그 규리 규리 그 무슨 아 그 나선 무슨 장마셔 그래서 라벤 내주 그 땅아서 아주 매나 로고스 봐. 아주 매주 나게 매주 되게 약은 무슨 매나 로데 아주 매주 치수 자도 무슨 갈래 가고 싶어. 다 되게 간지 지네. 남지 문에 전에 고 남지 삼 많이 봐 매주 제시 저러 니네 전 네배 문에 전 당민다. 뒤는 유림다 고고 우주지다 고 대지고 독리 주고 봐. 심주 심주 되게 되면 아주 매주 제 가고 싶고 대인도 가지 치기 쉬고 토대보다다 독자 쉬고 차든 게도 안 안서 오늘 장제 매매게 되게 쉬고 지금도 되게 매매되고 아 지금 벌써 마다는 다로 와. 다만 저 지금 저 단데 매이 되어져가 매이 이제 좀 저 되게 재미 줄이 놀고 뭐서 먼저 춘지 두고래. 다 이제 단지 지금 되게 단지 그 저기 가는 생각이 쇼요 가서 매주 단도 진행 이제 쉬고 지금 쉬고 라틱도 좀 오늘 장제 뭐 누구도 뭐 이네 먼저 뒤줄 그 이제 먼저 제배 맨주 담에 줄이 놀고 뒤도 뒤도도 간서 친배 뉴이나 개맨 뉴이나 다른 음식 배선 그 저기는 가르쳐 가지고 진보다
1: 제말이 없네요.
0: 미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 숙심이 중요해서 다른 음식 가지는 것도 안 됐다. 근데 정말 디지털화 속에다 담대 가지고 매일 이제 손에 있는 하바도 가지고 진보 집을 주고 뭐 이봐 가지고 아니 연예인 가지고 미 왕자스러워. 왕자들 이제 가지고 왕자 미 다 왕자스 내가 가지고 담대 이게 뒤에 샥주 먹고 가지고 내가 나와 있는 우리 왕자들 나오면 이제 왕자 냠산 거 뒤에 샥주 제일 편도 게임 왕자 짜든 냠스도 뒤에 가지고 니네를 가지고 가지고 왕자 냠한테 미 왕자 생활에 이제 폭도 진 뭐리. 빠지는 식이 단단한 중국 지지 때부터 시작하는 거네. 장지 가지 양 보지. 그런 걸 양가 좀 주면

0: 내도 좀 같이 당한 수 부인날 범인의 북 범인순대 당한 수 로시 좀 높이 순대 있는 거지 단지 뉴스 제거리 간서 다 있는 로 유사한 좀 있는 사실 로 충실 먹고 나녀 와 같이 하고도 찬스 게임 뉴스인데 이 맛이 아무튼 연결지 모르 간서 제 단지 간서 찬스 게임 뉴스인데 내가 매도 죽지 먹 남이 가야 될 남산도 그냥 좀 고추도 좀 봐요 막 계속 계속 땅 받쳐 가지고 따다 맞아 가지고 소소 주고 치수 보고 커야 누베이 날이 당시 보고 커야 내가 주냐 보고 쉬어야 하는 딘딜 배 냉게 참배 유수 보고 보면 지고 니시네 오늘 보고 보고 있는 시니 다가 이거 계산은 누구 줘라 땅 가지고 먹고 아무튼 내 미국 진스 진스 쓰고 그리고 감가가 어 소약 뒤는 누구 있는데 신도에 대해서 섭섭 맞아 그걸 연시 주 답이 유지상 안 줘도 뭐 춘추 있는 문이 신 아주 같이 로 순주 나한테 니 슈선 되는 나서 내 자동 남산이 돼 벼슈 땡기든 그 고로시라 같이 사고 네 오늘 아주 지루네 땅 내가 아주 보면 블루소어에 그때 자편들 기대지 수고 선당에 이제 블루소어도 저저 저다 그러는 건 자편들 기대지 수고 선다 또 좀 되게 거의 낮아도 되는지 이제 블루소어에 그때 가지고 캐주 걸으면 딱 딩도 공부는 신이 아주 근데 이제 내내 땀이 지 지루거든 낮에 가야 딱 제 지하도 주제도 건 예지 개나도 베디 데려 타고 가지고 배 근데 이제 딱 제 가서 해 자유 봐 감산 낮에도 냉을 심무도 이제 생활다 니만은 된 거지 니만은 이제 자도 때 주도 때 다 그런 주고 미 제거만 딩도 가서 자기 되게 미 저요 금시 날에 자기 되게 그 수마 지단전에 가서 신나지 되게 소리마 디시셔리 아티 근데 레슨에 당고도 가서 낮에 근데 지내네 가서 낮에 근데 지내 가서 또 수소 주문 매민민 버저 됐네 낮에 근데 지 낮에 근데 지 나베 주고 내가 민도 심은 걔도 장수도 근데 내가 낮에 근데 지 내는 매민 봐 민바 잡아 다른 음식이 낮에 잘까 낮에 같이 잘 되어와 제대로 나서 또 도야 다른 음식이 나서 지와 나서 진교 나서 손에 그 식발자 선물에 나서 어떻게 터널한 인지 나서 블루 소화를 보내면 죽이 나서 그 대신에 매주 통말 타다 시도네 계시면 쉬울 수 있다니 등등 관심한데 뭔가 지금 다 타는데 좋아할 가능성이 아니 대상을 배주 단 단한테 좀 신체세 이제 동안 이년 모자만 좀 블루 소화 통말 통말 나서 타는데 믹스해 갖고 좀 지시고 나서 그냥 소 도야다 이렇게 나서 민벌이 시작하고 믹스해 개주소 되는 동안 통말한 가서 민 민두 집에 두수 난 민두 그 가서 더만한테 쏘수 그래 되는 가서 오서 가서 중부 때문에 가서 나서 그 집에 있는 포 묘주사 나서 그 대신 포 신서 저 묘주소 되는 마 마지 소재 유명수 그때 소스는 나서 그 대신 있는 이내에서 통도 봐서 가서 포 묘주들 가 있으네 인지 민지 거 소송지야 그래서 내가 같이 뭐 쉬고
1: 포도디야
0: 소송 포도 묘주들 묘주들 근데 집에 있는 거 가서 또 제가 세게 주도를 주도 이제 당마 배신 단단한 거 중부 더 있는 거서 아 당마를 안 해서 뭐 민발 당마 님면 나서 님은 당면 나서 도시에 가서 주세 주세 게임 거라 띠고 따와 짜든 순제 또 보면 묘주 순에 좀 제디 어 근데 제 순고래 근데 자신 가지고 나가 가서 주세 생명이 주세 표현 되어서 주세 장긴다 진짜 이제 주세만 장고래 니네 전 주세 깽고래 다른 것이 있고 아 년다 차버 때문에 년다 실수주마 좀 약간 매니버 깽고로 와 기단 지제 근데 가서 무슨 탐험까지 니가 제사배 주는 거 가서 자가다 추격은 유수냐 저 말이 오 어디니 터나시 쪽에 자가다 추격 당한 도대가 이제 니가 차산 년가다 서왔다 니가 차산 차서 아니 자가가 유수냐 와 아니 공다 되게 간 추격주 정말 공부
1: 무슨
0: 자가가 지내 냐면 추격은 유수냐 면
1: 니네 소야
0: 로 니네 니네 처지도 가서 대도 가서 좀 유수 소야 계심
1: 싶어
0: 나도 간 이제 주부도 나 담들 망고 주는 곳이 난데 아니 미숨고
1: 숨소
0: 예뻐 줘라 뭐 세버스 그냥 같이 내가 자신 땅 가서 내데 니는 난 나도 또 신도 개배도 좀 미숨고도 신도 내가 가서 조금씩 찾고 가고 아주 뭐 세버스 그냥 소 가서 숨도 지 땅 가서 같이 내가 자신 다 빙주에서 난 담들 숨 세스 봐라 이제 나도 유대인도 이제 이제 숨소야 어디에 그러다 나 봐 네가 전에 가 이제 찍 주고 민바 자도도 망고 진짜 매트에 주는 나 되게 뒤지야 그래
1: 이제
0: 또 담도 그래
2: 직균 속배 도시 땜볼조
3: 양균 렁부 사바람 베베균

0: AI 최민연주 규정사변 고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진느기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수별의 최생도로가수 전견 헨게 군캄상 군인의 퇴도도 중앙 농치년티 지급리콘 퇴계 체랑토 규제 수별 직균 속배 도시 대물수 경규 런부사바배배 규제배 Rinu Nianjun Bei Nianjun Xu Bei Li Chen Ti Senpa Er Ge Su Xu Yu Yi Tian Di Li Chen Na Ngoi Le Guo Ju Tu Xinjiang Ki Gian Gun Ta Qi Bie Le Tu Le Ba Zhu Xi Kui Ba Ti Xu Yu Yi Ni Qian Xinjiang Yu Gu Rang Dong Zhong Wei Li Zong Ki Gian Su Li Kun Xi Na Ji Song Zhang Yong Xia Yi Gian Su Shen Xu Zhe Ju Ba Si La Ya Zi Xu Li Zhu Tu Yu Ji Song Kong Min Yun Tu Kuo Jia Le Bian Gui Ba Ta Pu Zhu Nam O Yong Mu Qi Chong Ge Tu 两个七个月被年长途大用其他车域空气减速康南大瓦市国二年冬阿给以着算冬贵被轻仓期库不清不是谈到大瓦市国二给给人别减速学区再去八十九个度别罗季南国七季门新长成穷途给独自写度张勇下以托作天尼新疆期减滚塔起别基座恰下永远规定单位独自写意第六年松 신장키 롱아친키 차구이 중업의 고추류 미체 레겐러 탐불시니 겐군타 지배 셔슈 겐송티 망추 터적 열구이 체유시타 난쿠이 민문비 도수문비 개지 시진서시도 지니 뉴슈 교회 겐군기 제주 커섭저번에 유골타 대두 류수 신친신비 냠레 나지 주배 팔타 치수 커섭 표용 키버니 군편 부주 균퇴 갸기 당외 팔 초지니 겐군츠 Tsichuki digile songjok toba masi. Ya, qibie mawangbe zhawa ya tek toba chungyu. Jida gebe qi nishu ge yi. Yinying chonggirki, yinho chokshungki, lusu chongki, lusu nyeka na. Gisu shuwe, zekushi nguensu nirshin yubatini. Anhui xingqinne, yongwe gengguen satsuniki. Netil tuyun dawa nirshinki, zhonsin yugorta, lusu chowo chukjiwe tuyishishi. Penzun kachewe tuytil. Le tuy minne, chumo suyba masi. Kongniki, Selimu Hozangbol Yugor Chibie, Gopki Jabarya, Jeyu. Satsuniki, Nedie Shepshule, Gokuyi, Rang Chungxing. Kongnine, Gengun Xinjiang Yili Chonggirtu, Yugor Zhosen Dongwar, Yungyutini, Yang Tabe Damkashi Ridu, Jixie Yubshi. Yin Ho Chokshung Lusu Chongki, Jigyob Jinyi Wurung, Kuyi. Lusu Nyekanti, Dilu Jida Dunbe Cheba Chukuyni, Nguensu Goyi Cheba Nesung. Kyunji Songmi Ti Nishu Zaju, Xiaqdui Cheba Tina.
1: 期间明的娱乐给南期星期现代年用为这松家月季摩柱切度律师年看讨我体面监管冲热孙秀门途径记录你懂感面艺术张儿驴罗柱牌让给土罗那出去谈提言起监管米唱提全动同学松谈切我你谈三月初四年在这期鬼谷秀清温习于把地监管起切据米阔乐各数千米托把谈监管撒康乐搭档亚巴 如果做新塔律师南站体年薪台阶七十多万所这也诚信连文版进入你懂杨幂送去送罗里格让给给这所每年变作细菌体同学送不来给为什么有事这所每年变作皮给动物体超级年盲区得着空洞动物色心电别得着是阴了杨在去不由人不起开启卡创时间以第六四兄弟来团年训呢 这种期秘书团共撒比护大前年这种明年变成对策团队推荐动位切到并轨的他这种明年这边团在他跟随我者如果做新他律师所了改表级别戏剧推荐图东归西边语明儿新疆期跟随团队提狂波博国组别推荐书念于的他戏剧期规定我永远推荐转型语记得团别起你是真意义新疆有个人用中他 신장 튕기 조주 멍튼타 해내 신친 유년 신친 소 신친타 종 총기제 조개기 차도도 견조 민군 체내 유골 조신타 류수 신친 신비 냠래 남지 외수 우니바타 신친타 종 총기제 카기 유골 조신타 류수 튕군 편준 지리타 주비 국민 편진 기시 체시카 편준 켈린제르 귀디 동치 신장기 천天前期 유골조신타 류수비둔电视开启所用前年 류수타 망수송지타 류수타 채식송지소기 캔된 유골조신기 튼재되디 뒤동기 유골조신동화타 有人去甘肃大雄去小学地大偏村头土不切鱼第六大我唐不能送新疆去圈阳里人不清他提言去女学监管了甘肃小学在这特色周边南昌别不出鱼新疆土面对切不他罗那出去也轮不马赛接报切不与人不清他提言去女学接送引起天土切他没办没事到我时才是脱去了官给建议甘肃小学在这八十零度鱼不他立空去甘肃塔，你们大多南对甘肃，年岁十十届，出席了铁鱼皮，记得准备等酒牌。新疆永肃全甘肃小学在区，八十几公我这年冬七个人鱼的塘，甘肃小学在区，我同学几塘七万给塘，三月给你提钱吧，认不清塘，提烟去，女学监管你这届冬天呢，听不脱鱼皮，十九去加表提没钱吧，新疆有个人更穷去。阿里哈贝国内甘肃小区空地了要叫七百块去吃得卡就是吧八正千年甘肃小区马拉出租几多超过七百年今对甘肃马铁跨住三点动位拍他重组堂地区去甘肃各地六个休息动位所卡叫住拍今对孟西七百堂地区各地七百第十题七类地多七百面具堂旅客所用送机七百甘肃小区跨住中西西永远中国人不是新店民呢，跨州起诉切入东都地。新疆有个人用军旗，毛王别罗尼南，每天七只阿东乐，有人带用开军旗，十种比举超过千年。每波监管监督给我他，监管制作机变作多千乐，新店明年更送突破超过吧，卡三百度。面具他旅客所用，送机七百，小区军队顶十度到我地。第六年送，新疆有个人用军确定地他乌云很干旗。人工中期接了你当下面你所住流氓村团委局车机监管送入去自身车主拉到七百团长车的监管去地摊摊面具摊律师送机去协助六者十种变化摊连年托去壮大全部军队变化监督了第一年壮大了归地当地昔日面具明年协助女不摊出在安慰狂多单元明年牌罗那出去人了摊提言去监管明年日本你正阿东出给了面具他律师送机去协助给我他罗那出去人阿他提言去金队女学监管明年听阿他去给了给他接报他协助主语今天古别去祝你去了门以重叠去康庭不说就对协助的那个家长别别落看呢七八错看了三星鱼不他不说给人去七八冲冲吹短途熟悉古站他给手冲为看了三档了你去骑行鱼日在这块土七八南拍地出地去怎么自行鱼别七别过着出行汤浪土长行鱼三年他给通共他米波贴嘴的贴嘴他送机前面新疆去女婿鱼贵那么难错给不说协助狂别东行鱼龙阿千去恰贵就西边行新疆永肃圈动不说协助南站压他就没得了年数前面秋间托班蒙古国通秋松塔去往那塔三月古星雨南站提大了地面新疆永起不说协助靠着女的云退狂动清不塔普居长波电波马攀云清雨康庆不说就对协助地面里天了蚂蚁冲击起雄族盲年滚边不说裂空通了体音不塔罗那其中了心里真正热松了业余不提罗那明朝为区别大用国库用了贴图于不是不说是不是夸罪了兄弟给不谈推崇不是科色戏剧家可是点别啊规定东西于罗那前期恰贵军阿别国处罗新疆期体位女不起为戏剧给夸罪他体位列别是不是夸罪体位家起为从热盘抗界的托年甘肃堂不是蒙村热我团队的推我提让我们用错图别文章自日系的有心于AI 居民年住突然三百五十二天界观看上那你没特别努力年住吧 AI 这么一既然你年年住区别的前三段歌手三天天界像了国际图从为心情突然冲击图龙冬期三多龙三天许女多数热度偏心气是快不是数据仪从文心情马路区推进重建年日光有这个中年时间啦从文心情南区阶级性别陆续人年期拆迁重建既不提压抑人年期三个性不提妥 重叠元素人类吞来体来个期间密查你这些东西怎么行呢日本人类的吞来体盲错不怕了你其他密日偏村着望他便是娘这个家庭吞来是的主语吞来人心他给熟悉情不谈对你心情其熟了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기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레 첸슈인 텐디레 첸키 난튼조니 ngarwe guoji ta, ngarwe kogya, ngarwe nyingxi dianba jegi choma yung chun tig sui zuwa gundi dong gui xibe guar ta. Shanghai nyamle zengzu ne bo zir nyamle par gekeb qinbu qinji ki dianbu ta yarge xido tup jibe guar. Zhongku ta isha xalun nangji ki nukyu sabi nyamle ki par tong nyamdu cui xib qi xin yube guar. Zhongku qi jo chong tun ki jiangdo pigi gos da ne zemli le li gi ki qinbu we guar. 중국탄 링첸 총회 개급화를 기념해 슝룬 겸네 퀄리시비 피계기 레왕직 튼 뒤쪽 뒤교로 군디 동신 유배 고소인 샴러 틴디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츠 트바
0: 시에치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퀴미 케쮸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세계 도벌랭게 제시들이 디거르니 게든 퇴진라 믹스고 제슈베 퇴윤추주 직랭기 직제글이 전제 규벌이 전소용바 진지본도인 기우군기 치료토 럽럽도 요베 게다르다 상람기쇼 강선의 퇴용베 로리기 치심 탄도 창매 신리의 추르베 존당제레 게든 퇴진라야 제시들이 슈기도 샴라야 만주 미게라야 장베 헤미기 지동테다 루시에 리리야 덴제 랭게기 녀남도 비규이 Nolaya, kela kutin che shu, toje che, shibati sen nangare.

개든 뒤진니 로직이 뒤진 망부직기 나로네 예수 뒤주 링슈 직시 슈자 미카시아 임바이나 개든 뒤진기 고급되다 뒤인제 타 링불이야 소소르니 가외 미드냠도 요구라 페시브치리 야 미카시아 인나 소소 킴리야 슈제 파마 푸주 묘르종 나제 슈도 카부시 슈잔치라 미게 서시치메 초소르 컨드직라 슈 요바이네레 조보 가바다 쪼에 킹게 저시 민드슈야이 샴라야 구티슈베 송셰테니 누가르키 추바 시바티예

랑롱도 요베 장보암 무더 미베 자당 강식 인로 미게기 사자 소로 강잠나야 만주 심유네 가신지기 샴라야 세야기 소셰디니 호용라다 치진양종라 기타나웨 지베 편종 지베 퍼유

개든 뒤진기리 미남기 신뢰 좀다 믹스해버식 추르바타 소수령 일러야 토베 조난티다 냠주 능규리야 믹수 니버능기요리 다 조난티다라 차샤비나 소수 게러야 토베 조난요리라 랑기 푸유다 속바 미지 라소바리야 토베 조난디게 이네 냠주 능기요리 샴라야 생야기 송셰티니 토강기 부주 망부지기 냠두 랑낭괴 송셰직대 푸유제 시바데 무지기 남베토네 땅나마티르지레 샴랑나무스 송셰테리아 직세나도

개든 뒤진 링라야 기라 특징라 유구로 폐비네자 기라 싱가 나로라야 예수 견제 쇼유바 있네자 간다 기라 치로라야 즉 람기 땡라야 레베 규림 줄라이나 람데기 주수 칸서리아 통교 유베 게다르다 총제 나로라야 칸서리아 게 유베 뒤진 집 넘버 춘베 직제디게 즉 세용도 있나 셈 나로라 주 미시베 뽑아치 게요고요 그래 테니 마라 중국어 인시베 뽑심티시 다 테니 안주 강조제 시그요 말에 테니 소소르 니게 셈 나로라 마음이 꿰바라 소르토바 텐데지래 심리야 생야게 숭시에 테니 셈다 셈제 시바티이 만남주 렌도 직선 나도

미게니 김자 침무직 다 잡아라 만주 미 미링 오래 텐낭로라야 디기 덴베야 초와 지주루야 겐린다 최고 진기와리 샴리야 안은 띵기 징가르 시베 시진낭로라 꾀베 강야다 니베 오신탐에 낭가 쏘기 문듄 타다 뎁직라 미게르야 비야이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츠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롭종 투츠 지베 레젠 시구히 나니 팅디 레젠키 년준버게 추히 드링키 레젠나리아 괴멸링게 처 시진핑키 퇴접사페 중국 캐주댐페 치소링로기 공베 롭종 지튼시퍼 모투시규히 교르츠 페케 딘링 숨니 장게 지소링로기 팅접젠 조준키 데긴 쳔부숨치 교르츠니 벤조르타 지소 페케 용회 구이쇼 쳔부임부타 페케니 벤조르타 지소기 네튼 유체 타주 지페 네카시가시 장게키 페케티 다바토규티 페게타 교르츠 세투 냠제 중웨나 베게 듄토 콤캉 꾀꾀치 교르주강 듄토 콤캉 베꾀바타 교르주 모투티 듄토 베워티가 페게르 꾀쇼 쳔보 듄주치기휴 딘링니 교르주타 페게기 응원주히 지초 딘링충나 시내 교르주타 페게 발미 꾀비 제토바타 교르주타 페게 발미 꾀비 당치 시내 지초 딘링나 멍시 딘부용시 Gurjuki, Shusetang, Pege Gunurse, Jizuki, Kurseje, Jigurcheti, Jizu Dinli Yong Wangang Tu, Gurjuta, Pege Gubi Donguptang, Gurjuta, Pege Gubi Dangti, Jizu Dinli Gubi Dongu, Tene Nenchi Gurju Kanghin, Tangmar Jerimki, Sizin Suyuku, Gurjuta, Chimgong Nini, Chachiki, Shusunta, Sindhiki, Kolosunga Dubshi. 加了出入他将完出地期正完建设建设各居区规矩他沉住给规矩你变成几个他变成集团用各军控阶梯各居他沉住给追击图规避东土规避他各居给提多女婆切着东区沉住给三十他沉住给南部国军年别具阶梯
3: 沈东给各种内地塔规避三天跟宋界级别女婆对比胡大结合这与沈苏来看染地级别修炼给提沈东给扩兰定图各种规定结果不谈各种给浪子塔米出别接近沈苏尼推多图所去改规不含西米图东区教育内各种设备级别提三万速地这么改别规定东区
2: Gurjula村呢，开七十年团购七个体验不同，干那家团购七个体验。明儿让给去Gurjula去别个体，几层别次，贴层去，加看几次趟，年可几次做不同，马别玩得起，钱弄钱着花，马别让别几个片，哪个去玩哪个做，来表示。罗子点不同，文件几个。 各州各县级别的各州卡早晚速递三亩结束竹头面贴，贴个各州区街旁特区市。几个州级市精品区，年头点团，各州你每对不同，三对不，少对不同的团购结果不同，点点来讲，点点接接都不够。各州提团队派头，别用为次，微信来讲，开启我的全新音不同。 特别来看，那个操你苦心些，过去来吃不错。根据进个体，吃不起，艰苦开进些了，几个不同，全部全部根据规避动跟他，年龄期间结果，根据其规避跟他，年龄开始和控制是一能性的。 gyorju le kongkur chikin ta, gyorju le gyabgyor chikin, kurtu lian pyogen ni guyudi kien yinpa ta, gyorju lakto zingin ta, tuyendo tu kyukin, pianze tuyenpo zhukin ni nyamlin kien jeshi. Dengwe genku lutun zowu chi, gyorju ti ngarwe ke chesar shakdi zin guyba ta, guyendom chi guyba ma si, yungur yang gyuti ngui su zinpa ta, nechi ti zhuk guyba ta. Dokchi ji shu kurpi bata, ngimru chik shu doktuba chikur bata. Geji gyurju kanhi, ngui su guyuji ta. Nechi chu shi kanhi, ngui su gaksun. Gakze luci kanhi, ngui su nyumji. Tuyengue che zu le, ngui su da shir je chitu paku. Sangcho le guimu dongwe ma la tu sang so wata, shu gebdi kursim che wata. Gasi gakju le, shu we, mi gui chu gi chi cho shu chiru dangti. Gyorju sambata, gyorju shumbata, gyorju chikipi, lechibanam, gyorju chikku. Gyorju ki chunita, kechu zisung jedi, shibdur chitupa jiki, gyorju tunku lam suzukdi, nepi gyorju ngungur chikku. Jibi genchi zimbata, zhugu nyungji zimba, tunku dashir zimba, lam su tuisang zimba jedi. Dang zhuyang ki, dianle pebi gyorju ki, kacho migu watang. Dang zhuyang ki, dianle pebi gyorju ki, lengen dongse tu minzhu huo, gyanlin dindi chi ku. Dashir chi rim nang tu, xie duo chungwe netun kang yu, tar mu tu bar jingui patang. Jesi kur yu tang, tu gyan kekji, tungu tu xiu zi chung ri le, gyanti nianbu chi ku. Bianjor tan ji so pi ge le gui di dong min tang, mi ma mang zu le, mi tong le zin ki, ki sang tom nang ji min ti, gyur ju ki pian zhe jie chi ki cien xir zin ku. Gyur ju ni, mi mang tong chu ru zheng ni ki cha xia yin pi. San le tang xi rim tang, mang zu jie ki, sar du ying dup le zin jo tang, ti dun bi jie ti. Sar du le gui mu tang, nguan dun le si du chi gui bi kar. Nor zu le cu gam tang, pam kar su gom ya chi ku. Miki siamle dawa ta, kwanba siamle bui di siri mangzu ki kang sam, kang tu, kang de gyulun chi gui bata. Gyurju ni, tuan le nebar chi gui xin.

0: Tyrup Sabata.
1: Gundo Sarba.
0: Pige Sarba.
1: Toa Sarbe.
0: Pige Bengyu.
2: Taking the way, singing Chopalanji Kungam Sang. Good in the tutor. Tongyan Lung Chin Yin Chin Shabli Kung. Poki Chilam Tok Good Hubi. Pige Tumju Chibele Tin Central Nor. Gushi Yi. Ting Di. Pige Tumju Chibele Tin Nang. Kuingola Gujutu. Tansam Tong Chong Chong Chong Hiki. Tony Chung Jul Lapuki Kubi. He's a Chong Jer Chomo Tong Ki. Tong Kong Jer Lecture Hitubatang. Chatab Naso Chete. Mala.
3: 대치 준비 고르기 유진이 희자 총제 초모 총기 로망 부신 전신 희자 미바당 주도 희자 흉노 잡네 토모라 희초대 코캅 탐진 제신 토네 당부 뷰티 릭스노타 토네 니바 톱샷동아 토네 숨바 톱동아 지게 폐지 똥당라 탐부로 미네 텐텐 힘조리게 콘지 15 누승치대 통공제 릭샷대
2: Tony 허리 Tronsep

생랜지 샴람 고조트 타만 냠초치 제튠 김히 냠트 준바 예코 희귀주이 딩리 샘 제스 케케 제준케 캄바 서바 따르바스 제기 준유 원자 칸세 옌섬타 상롬 칸중 송아소 침체 와르제 네토나초 테탄드네 토지유 침창 소수 케베 제달지네 돈님이 왔다 결준 지진케 개와 제달 세고선 칸바 야보 준바다자 무슨자 직도 제달 지고선 사제종 저향 내기 총소타 사제종 자히 강향라 랑랑 소수 지탑제 유브제 딩지 사용계 휴지법의 경기 내기 총소 투장 제제구에 칸바라 도르종 섭첸포네 참마 제준 지공수 주유 총소 나게 칸바닝바 마보 냠트 주유바다 사람 도효수 지체 니냐메 제준 진고 총마타 뇨저 마보 체제 작접다 제도 어찌제 토주 총소 나트 도메드베 조준치 주자 총소 나네 미워 고지여지 사람 코토베 강바잡이 뉴체 고토시 마세 다통 대사체 몸이 진이야 니진유 저향 내게 총소 땅초 수지 상황 기승고 바라 사용잡이 니들은 사람 코토베 무참마 혈말 조트메 치수 자착해 니취 기타 치체 뉴쪽 랑코타 메수 랑코르 소자 총수 다루 조고바 도지 히브리 대답이 니취 란존도 동코나 상람 자세 동코 기대 상람 자세 동코나 람취 토상카 칸베 자 나한테 실히 야고바타 칸베 사전네 파미네 유용한 힌히 지지직 나한테 실히 잡나 장점 결과 총토 정의 임베 김상 참에 투표라 선로 동기 총수 제히 마세바 만초게 초첸초네 제히 카세자다 제더치 메제 와자 유물 집어리 총주도 참에 남미야스 동안에 자와 선보 희인바 힌지유 이나 미치기자 남주르 세보테미 갑들 땅용 텐지 장군아 총수 흘린트 용바리 마이 콘케 김 총경케 주트 내유베 산람 샤줄라 휴진 탭지 메다 칸사 실히 야고베 저장케 제스 메메 이나 장군 람점케 칸베 고레 효니니 미레 실히 자주인으로 주바타 나네 땅용이베 가제 주스 내야 보치 고히히유 덴지지 지지지 실히 자베 침체 로산타 라베자 장침체 칸사 실히 자베 타라 내게 종주 두장 Hibchik ye kuye yume tsame rangmunga kansa

0: 호모 디진랑기 암라리아 게진 앙자지 수로치에게 뒤뒤 아유
1: 나출로리아 냠촘체가 리큐 디차 손의 차로 쓰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대 윤네 만주 팔러 투기 개발 유배수레스도
2: 암라 키란야 참기금 말해 봐
3: 암은 참기금지 님 가시 친수 이내 장심제 제유 산제 라르르메
2: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 팔이야 투기 개발 님 가시 유비 나와도
4: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발 투기 개발 커네용
5: 암라 키란 샤브르게브디 년년 도스죠
4: 난초 능민냠 좀 치바르 퇴기 케바르 커네형
1: 발라다 암라니 쉐스 퇴르 퇴르 접쇼
4: 파마르 장베 즈와르 퇴기 케바르 커네형
2: 발라다 암라 나도 삼은 로용이
6: 보나 보나 나모게 튠치 Hegegi Lamne Nyendun Shu. Handling Jenny Sensimbani, Jungya Mima, Gunjab Lungti Legungi, Pergay Tinam Yi.
7: Jungya Mamon Gunjab Lungti Legung, Pergay Tinam Yi, Kangge Shudu Lenzi, Johnson Chenjab Ponya.
8: Nachung Hiba, Ami Sandy Jay. 南充主播错给你点点给连菜呢你也切错了主妈没有麻烦你提笔的中点扎着黑衣你爱吃个中点东北行过走过日

야 진감이 도제 란다 데 마용 고사 람은 튜네 마제 양아 자 튜바 옌데 헤가 샘지 저 고네 저는 체메바 헤기데 아메 템전 전에 제 데르고 제 볼런도 고메 찌르 뎀족 나타르 정네 퍼와다오 엄마나 뻬메 헌스 라

야 마버레 하데 소모요 자로데 소거데와 요고레 아지레 로거요 데와도요야 야타레 다여 데와요 공야서레 마서 차자 요고레 가르레 처골로 호주상도요야 나르레 처골주니에요 충포레 도미 발상 요코레 마롱렌 처효로 호데와도요야 게르레 동서 주니에요 랑서

야 내대레 송당 댐자요 콜마레 자라자니 미코레 라마레 살라로 테세고요야 달하레 팀팡 텐다다 웨마레 장철 밤바리 코레 추정레 로마르 충초고레야 칸도레 카타 헬세헤 다마요라센 준전주 코레 오르지레 페말로 세제고다야 저버레 잘미 더서아요 덥겨레 탐라 타오빨 효고렌 탑겨레 젠더로 혼결완주 효야 거세렌 타르 삼바르효 감상레 왕돈 뒤빨 효고레 서삼레 설치

아니 대정네 어머 미치지 뻥들럭니 노 저승커위 님부임비 토머 니 번타 어머 바남라 안녕니 위 찬처등 서섬서 매지 몬드마스 툰디 최시 암지 저조능로 멍거 어머 지 저용지 리워 이거부 요바등 최시 암등 어머스 선층커버스 중기 저초저버 리르크거 만나라 탄저지 텀홍 톰베 춤시비 어머 저버 더지 단풍등 공파버 탄춤시요 종형기 최시 암등 어머스 선층커버스 중기 리거 키람저요 종형기 앵거침들 어제식 르아니 등 어머비 어머 표정과 최티에 정총시에 파지 저시에 속등 어머 저버 자위 자청럭들 털순샤저등 응어침들 선정고수 등 어머스 선층커버스 중기 천들어 스토어저브르 제슈샤저버 응어침들 어머 마무스 선층커미 환조르 공파 등 멍초럭쥐 멍소르 끈터 등 신트마커퍼지시에브르 어제슈샤저임 아초 제크 등 매저저 마웅바라 예치지 컹요라 어머집 샤저크 응어리럭브르 공파 용지링 예치 담부요 这路你同真你里的真你为请你和你了我们不是生成科技生成古族崔善兰接成这个能力刮目节内地音了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나 아무 소놈 생리가 드럼니 생활지게 야티스 만나바가 응을 접부시 고노답게 리톰더 세튼 제와등 당가머디비 리포가 지슬은 원슬급 청도가 요세 돈과 돈노가 지서 남시 쓸다 송화 등등니 당가 역던로가 오노답게 근디가 등은 고칠 하르기 수고 저질 제비 세르기 수인니 리프로 찬이 송조시 비솔 데라세트 요바레세 멤버겐티 샤트핑게나 원정 등르 녀가 좋아게 등대니도 전부선 요세 다티 멍초초터 진타 세질 탁바 등 세리겐니 카지바 특슬 도와 정글 도와지가 마등더슬 하정 돈보요 그세르 게데 마틀니 카라 슬라스관다 세질 첨부거르 몽츠거 텐세 아따 텔리르 도테 니컴거 커폰데 저런롱이레세라 등 영콩거 마틀데 질 첨부스위드거나 포츠거 뚜냠데 등인 저톱거 머초흥 베킨 랜팅거 네르글리스스거데 등이 첨브르 슬스바 등 특슬 도와 정글 마튼발라스과가 네제몽보시 영 랑진 근종슬라지 송옥거 정능의 소르케 타와타나 랑글 리송세나 다줄 찌찌 소르귀바당 리컴나 페널요 나브정귀바 리컴가 찬단 흉브르사 제너 자와 인세 고노타브케 엄마 청마가 시질 쳔부던 귀빙이 바르텐니밀 조원이츠르게 니라티니 터줄귀데 지금나 야르티스 즈그투가 짓슨다 원슬찌 쳔바당 20 테브정 다똥 덩가 머디와 그 통라 리투브시엠 비마티르글라 영싱 제데노가 시질 때나 참발리 질 첨부 리지마 타바 된다 된 문응지 영 땡클이 요케 니나 야티스 리포가 질 마차 프르타 통 처르 송와 마슬 진튼 룸부가 닐른 마노 타브케 신 넘슬 진 마트바 제적 테바 지가 마나바가 리송 수므르기 퍼 마슬 타통 홀라 리포가 능가 차와 땅 웰킨 렌저 데득 정머슬 귀세르

Sanglinge, jeden tujin siwa ni, jikab kanki tenbi jeshin, jikab rinyi la chansu shuwe chimgu ki kungsin di, teni kikab ti rangsan tan, zirin ki mingu tan, zonzin kuchumbam, xienbe chansu tujin habar chiwe logor chi ki chansu nimu shiri. Zhonggui narib so goma sijir nga suwa tan, gongme chunga la jeden shi jashin, dada zhonggui jeden tujin ni, 中华密码基丁结构外属五年别陈孙尼木铁到处别测纪念了国而且曾经托陆剧切身为基丁推进的圣马林农业基丁推进营地记录松节中的记录圣马林农业到处别测松给尼木铁让其基丁推进托下不及记录其中国家戏剧西古略到处尼别测纪念人让人中央密码思想给中华密码基丁结构的 계린 퇴진기 처치 제발 처참 중심 로레 타워 주비 측진이니 계린 퇴진토 댐비 제발 마세 니무티니 중화미마 지린 계급 운입에 니무 힘바라 찹자 제발시 제로 치동 국제 응아주 로네 송디 로레 타워 주비 측진이니 중국 미리 소수 미마 남기 계린 퇴진하 댐지토 가든 섭제 지비 퇴진시도 조시

제된 투진 기획과니 당부 계급 기획 전달 되는 내용이나 제된 투진 기 전수님이 니럽 미리 계급지 체주시디 니럽기 미리 계급 지원다 념도 중화마세 연간 침부 유진 대내 랑선 계급지기 전달다 계급 뒤 계급지 지시다 승원기 지시 전발 지급시 니바 제례 되는 내용이나 제된 투진도 비 미세 전수 지단 되니 망용기 정신 텐베 되진기 넘버 서버시도 줄세 계급대다 미리티 공부를 리슈스마다 대나 첩지도 예딘 튜닝급기 댄리기 제고 섭지 치와디야 세슝기 미규기 니와 치자도 넘버시진인 되진티 시즈 체중원이 지업이나 덥슝은부터 예망기 예지 치로 동화다 공부를 리슈스마다 미규기 니번디바디 니 숨니 제된 튜닝키 제구 시제 체주 숨 임바지에

0: ཁྱེད ཀྱི ཐུགས ཁུར ནང གི ཉི
1: ང ཚོ ཐེ རིང གི ལིང ཞི ཡིན
0: ཐེ རིང གི ལིང ཞི
1: ཐེ རིང གི ལིང ཞི
2: སེན་ཏོ་ ལིང གི ཁུང ངམ་ སང ཁན་དལིང་གེ ནེ སང་གོ་ཚུ་བེ ལེ་སེན་དི ཀྲུང་ཡང་ ལུང་ཐིན་ཉེ་ཏི ཅིག་གེ་བལེ ཁོང་པ་གེ ལུང་ཐིན་ཐོ་གུ་དི ཤུ་བེ ཏི་རིང་ཁེ་ལིང་སི ལེ་སེན་ཧི ཁུམ་ལེ་སེན་ཚུ་གེ་ཤུ་ཁེན པ་སང་ལམ་ཧི ཏི་རིང་ལེ་སེན་ན མང་ཚུ་ཐ་ཨ་ཇོ་ཡུ་བེ ནང་དོན་ཁ་ཅིག་ཉམ་ཅེ་ཤུ་ཧི ཨ་ཐང་ཐོམ་མར་ཉམ་ཅེ་ཤུ་ཅེ་གེ་ནང་དོན་དི་ན ཏ་སེ་རི་ཐོ་དུ་ཤིང་མེ་སོ་ལུ་ཡུ་མི་ན ཏོ་ཉུ་རི་ཡེ་བ་ཅེ་བེ་གེ་ཐབ་ཅི་ཅོག་སོམ ཁྱི་ཕྱད་ཅོག་སོམ་ཁྱབ་ཅ་ཅེ་ཐུལ་ཨོ་དི་ནང་དོན་དི་མ་ཅིག་ཉམ་ཅེ་ཤུ་ཧི་ལ་ཏ་ཁ་ཡིན་སེན་ན་སེ་རི་དི་ནང་ན་ཚོ་ཤ་ཅ་ཁ་ནེ་མ་སོ་བུ་ན་ལོ་ལ་ཏོ་ཉུ་སམ་པ་ཏི་ནི་ཨ་ཏོ་ཇུན་ཐུ་ཏ་ཐང་དུ་ཅེ་གོ་ཡ་ཅིག་ཏ་ཏེ་ལ་ཡ་ན་བ་ཏང་གོ་ཡ་གི་གག་ཟུ་ཏ་བུ་ཅི་རི་ཁེ་སི་ཁ་ནེ་མ་ས་ཡ་གི་ 나와다야디 계지 난기 강지 되듯이 윤두 안 하나 조다 야 계급 기지유 챔베 이내래 티티엘이야다 아 챔바 카지기 티 티응을 안 주다 세리 동조래 야 십시를 제바 퓨지에 안 탄동다 용류를 십시 이야기 특시 족솜 되듯이 되지 아 주자 나주 지제 관계다 초아이나자 야면은 칼라던 주기 초아다 아 미기 대단리야 아니 편배야 보시 톱치이나 특시 되듯이 되어지 주자 샴래 티고기 남튼디 마진님 주의인라 티야 총자도 구토 담지게 주기 세리 토도 심메소 류유미 다체 치베게 저도 족솜 캡자 제제 다 특시 등조 배주 담비이나 我在以内是新多难了新面绿玉米汤提醒就在学里日本下了下下呢我就呃诺尔下呀擦下呀下呃也没来下下呀下帕下拉索北基你学里汤我随给萨杰出来呀免在绿玉米他都整子汤去屯在出来你土星国在绿玉米索你个预备给我不就别新的土国是 다 특히 족솜 내리지 마 켭자 채용도 선바다 티 나도 티콘라 쳇다 강나로라 쳇다다 딱제 체바탄 도로다마이는 특히 대다 배주 체바이는 지내도 대부 유바다 니네네레 투제 망보 고기 메바 아 티마세는 당한저 쳇다 체세게 사자텔이네 레 균동이 전제 신유바 티콘리 있는 건저도 인지 민지 땡게 체베게 쳇다 강다 차긴 좀베게 쳇다 강나로라 세리데달이야 다제 체제엔 지유게다 신메다 独身国籍，听着绿玉米大土锅吧。他谈的家里呢，特别同做陪酒钱呢，被下乡当做行列团子，其实给叠中给冲着谈，估计从讲三个小时以内来，那么些得些钱呢，谁里得家给人家呢？我内心都托不谈，我怎么呢？人家东土的去吧。首先，可是人家就托不赢呢，当然就谁里得了呀？大家起啊提提供给出的康困难了，七八来的谈的家里呢，就。 行列给团子，其中是谁给冲着他？估计从讲啊，啥都不了，他大姐去偷丢，天天我呢得不到他，你用呢牛肉，他手里提了呀，那只有给新面团的玉米，大姐偷丢是忙啊，就给三姐给提汤了呀，送酒一年来，他的我们渐渐就通过了吧，七十一年来的，我们冲着这个土堂得看去，只有给六姐同住。 确用的配置材料呀，各地都有它。谁的底下给我们经验的呢？确实的起呀，给你听了呀，兄弟对不对？我们盲错给谁的底下里呀？女婿有个确用的送酒材料的，首先提托你那两只三姐给底下你还将给开全部银把就存过来了。提马车当然就这月前辈那女婿有个端子，三姐底下的送过谁？ 今天那么天热了，你们就休息给那团你不的呢？我那做，嗯，地汤汤粥啊，又不及时下了。他听呀，今不你地汤三碗，面龙西汤汁啊，四个月长，你。 진바 되게 또 되다 네 먼저 대단게 해야 저왕이 젠지 요리 수장 팀망 된지 냠주 쇼힌라 다 윤댕게 진베 카도디나 스카르타 당부 요리 이나야 다 쇼스리는 진바니 미르캄게 대다 내수세회 추시 멜롱 시탄자 스기 요장 진바당 배지 진베 카도리아 토나난타스 아니 직전에 디트레 키랑게 르부디난게 내주동조 시세바 계시 진베기 카도 당법 매나 한 대다 매베기 딱 된바데 티안다 진베기 카도 아 베샤샤나 저구도 이나 아 티트네 가르친 거에서는 뒤유진부를 진베 카도 저구도 인바마세 추망부 동부 이내 진베 카도를 야 주어침미나 아니 진베네 법에 딱 된게 유사 도순치 구지도 아 디 진베 카도디 저구도 이나 다 되는 이부디는 진베 카도디 마르부 이나 진베 카도 마르부 인바니 페이지를 추 마부기 세리 세베기 겐 인스베지 레라 아니 이내레 토나 치고베시레 계시 진베기 카도 마부 차타 저와 마세 차기 진베 마부 양양 튼베이나 아니 테니 페이지를 강베기 제젠타 포닝엔젠 포베기 딱덴베 안텔레야 토나 난고바 티네 숨베디나 다 진베 카도 까르부 인바 계시 진베 카도디 오메 도신 까르부 까량 임바마세 센슈 숙도 더비기다 레제 제 유베이나 강밤타 민뷰 제네 셴메 제젠 소기 네포베기 다딩기 유베 아니 대달이야 도나난 구기 슈잔 헨게네 균투 진베 다 차베 제리야 진베 카도르 나와시단 제 아니 소소기 데타 테리이네레 니 명은베기 닌가 이난자 명은베기 나자 카세지 중은에 신도 토바당군에 테리 야 응고 지아 이네지 주덥시아 이네지 딘데지 중부 이네레 안티니 야바지르발 슈장 랭게스 안음 규지마 단 차비 이네 키랑게 진베 카돌이야 지 시즈 시즈 나다 네 삼러 냠주 슈제게 나도엔 디에 나나 조다 미심라 조아 개그베게 나도 딘데지 제도 태양 메 치베 고르치니 슈 타르 고르치 쪽솜 단 책도 니게라 제톱도 아 제베 난도디 힌라 다디야 니자라 제송 추슈 니기 메츠제 나보르 교르베게 미망 쇼고르 착박하시지 켈디 지중아 산동 아 지난 지양 교디다 신내 총동 우칸기 레니부루 렙동알 다디야 로그 닝바르 교베 왕키 공니기 김르야 메 쇼바타 디난도 냐르베게 응마르 고르티 니슐 하자미나 메 치제 다도 나불 추르마세 대다 냠도 자제 레레신 이와 지 모두바 주어시 고르티 니슈 세디 나나조 민망 체지 응은에 차샤나 디니 응뉴뉴지 촌에 마르라 다디니 나나조다 미상메 사사 중중 이나자 야마나 베준 회미 체제 고르모 레레 신사베기 무딘데 진도 삼바 미수다 수이네레 소수 사베 무딜이야 아 티베기 제제 단 티베기 다 준중 시사 지고르발 다 딘데지기 네주 발이나 나 강베 나로라 로그닝 베겐베 아니 메소니 무디 치베이나 상메군의 시에나 심두 치베기 튼다지르발 아 디마제이나다 고모 돈조 이네레 제송니기 로조장 진리야 사베 겐수응으르동알 권한이기다 사사 총중 체제 사베기 겐수응으딘데지도 다 우도 탑세기네 주딘데지 발이나 공니기 응강리야 겸주슈브시 다 고모 미치제 도 나부르 교바타 응강키 장도 렘부치와 제송이리아 체베 내주신도 중외지 지양 신뢰 총통 응강키 레니르부기 레드미네 응규링부인 체마라 미세기 미망 쇼고르 지베 장도 드람드티 레고 크린 덴뱅 안여베 긴군주 차기 와라 자자게 튼다 자장앙 주바타 뉴칭앙 타주체디 뉴슈 유구 응통조야 제토구 유메데프시 다 왠냐 미만 쇼고르 미 치베제리나 코 섭섭지레 차용도 삼바 먼저 락베베게 주즈 제비나 코 숙숙도 차제 마시 주거바 주자 진짜 진두 링뉴 쇼고르 지갸야키 직체 텐데라 텐제 인지타 지시르 치도 텐데 텐네 토게 메자 먼저 미터블이야 띵구고시 레드미네 스나도 주르베다 므로르 락조톤조 제리신 체직부 쇼고르기 외지 리모탄 중국기 캐주설이야 인지탄 십제 내내 제제 쇼고르기 장가르이나 체류 부자미야 메바탄 까만직강 마노베게 니체오시 단 인지링리이나 인지 십자탄 지시르 냄부 체바규 레드미네이나 타라 제송티니리야 고르치 족숨탄 책도 니게 지오시 슈잔 타 티니문의 고르치니슈네 고르치 족숨 하던지 지두 티니 ウガンティナンジャヤマナサネティナンジャタナジェクティイネタマンツォキツワリアトディディスングチェブダマンツォキツワディタヤタネヤジョロチェベギナバディレジムスンジメンアングバジェバルシュザンタウガンナロラゴロチジョクスムザムジツジェトデュスンバニジソンチュシュニシングチンブニミシャシジンアンガングシュルジェコナニカルソンブレスナ ウィディネガンジョメジカンプロサベギケンスウィヒンスタメチャマトスセクソンステジマンゴチジトバアンゴネサムユレデブシジドアキナソラゴネトジシシュジュヒンスジェウィマラサジャントンゾトメクスウィナジェソンチュシュニケミクタラチモコルネウガンケレデュミネラパラタンポルチュディトジシシュブシ
3: 在中国民办武汉给切军团作军体别民办小国的给武汉机会给切国主角把来提着刚过前面中提南民办小国切军团作军体别民办小国的机会给切国主角把来提着刚过前面中提南民办小国切军团作军体别西班尼小国的给武汉切吧 참미상와교류화야나清月团标杆的牛军跑吧卡座교류화人物塞不灭吧 中国开出了呀，南军跑吧，说穷年，母体苦就别具，前面都被给民办小国拉死过去。他前军团做军体被给民办小国了，同志们呢，现在给拆卸掉了，结果不对。天安堂部队呢，解决上面给独立体，袭击宋延，因为呢，天安给武康打了武昌，拆散结果吧。 解决上面给独立体，你这几言谈袭击宋没心吧？下面呢，小国家长给艺术独立体袭击这。
2: 切别日呢，听俺牛汤起，切个大了结果吧。可是现在呢，出来，日久月白，迷茫小哥切军团作军穷些，截图给灭吧。啊，他听讲，中国给切去开进灭白了，就是这，俺老我们移民一万几特切别日谈，小哥去长谈一万几特切别日，他都现在他家军还没给多少钱，你这几讲没心白给日，因为呢，俺那牛的。 切军小伙伴作军，学会拆了自己买不起，就我的出截图我买的。学生领家做了，你最近这马屯买没对学个人了，他开始提到不给你做拆白银来，看了人家就学白给，只有给四句，提到了呀，这个细节，你看人家你这么给我讲了呀，撇解，来对面的困难就给看着送个多待见，你，第一只有他就看着写个没几个字难的。 那昨天给咱三点的对敌人给那些的在哪？那不能给了，规定区别能团卡松咱们记得听啊。就这里偷偷洗面说绿玉米给中牛肉一万几百给特别轻松，听了几些。今不呢，俺就得趟三位美容行，是我得不谈提醒。每次别过了吃泥鳅，他的过了吃就松团切断了，截图都结巴，给南团团这一了。 三点的队员呢，能够用普通的音标，这玩意儿，他定给了些第一，那把人家给今天所谓出了突变中心，是不是？俺那做的那些前面那样，叫他借用，人家也收点结果。
4: 总体，林康，意义，真的。
5: 내내 두야미마 군접룽 틴데고 베게 티남기 좀비인가 제일 제일

Sanaji Xiamlan Kojotu, Hibi Nyonglo Kekarkong, Merik Tumon Ke Tenghi Ke Kobe, Pyeongchang Ke Mumi Sine Hyukya Tenzo Kanke, Gorkoba Ke Kyujunyi, Merik Mekong, Pyeongchang Chong Ke Hyungcho Shatin Hile, Mingye Para Pyeongchang Surika Ke Mumi Sine Hyukya Namchang Sumdong Ke Kya Hyukyanga Tang, Chonshi Chang Hindebe Mumi Sine Hyukya Ke Junzinba, Sumdong Chikya Mabchung Nga Zuyu La, Pochang Podala Tang, Handing to Lakan, Norlinga, Saja Gontab, Zamlinga, Keta Chubi, Luchu is in Niki, Hugatta, Sungjo Kanlik Chung Yuji, Chachin Tomata, Sangupi, Asatronje, Ringi Sangu Ling to Chubi, Penjong Womiting Ni Hugia, Denzu Kala, Junon Hipchachiba to you, Penjong Womiting Ni Hugia, Denzu Kane, Kangjong Satu, Ringi Ning Chuji, Hiju, Panzu Tabi Yin, Dina. 저기 첨부 좋게 남창 첨부 주투유 봐. 더다. 몸에 전에 휴약해. 계신 남창 마음으로 잡아 뺐나. 로아 미세께 몸에 전에 휴약해. 배촌 남창 숨다. 계급 선배 남창 숨섭류. 종원 선배 남창 납중 아직지. 나세 카 죽을 예네. 겐점 지어버리. 댄소 관계 점 제출. 뉴촌 긴골당. 표진 또 가라. 계단, 파킹, 보효, 점소, 소리, 남리까지, 링중, 뷰, 카드, 브릿지, 젠후, 헤바 소라, 로주인 대비, 빵다 콩제라, 브릿메마주, 멜로 동자신, 트위모토 로주 사도당, 삼베 희규, 계승 제비, 오동초의 로주제, 유람 천지유, 삼구반 남기, 보효당, 파킹케 무메제니 휴야라 유논치가 롱헤 사도 쳔모히 야치 즉조르 판데 라테라테네 민싱 드랍스 변종제 파킹코에 라테타와 기도 중요 도마라 라테테네 쇼루르네 규비치치 도마 예메 제미키 변종나 그드 페이지 중에 파킹코에 라테 기강 쪽지 변종제 소르 메용타 남직까지 집바 마초 좀리 소준서야 제제정의 소 생고타 차별라 배조 셈보 중요배 나체 테니 예갑진 배무미르니 휴약해 배총 남창제 급니배 민용도 투쟁 나초 휴수 도트번네 강종사도 매보 로조젠트 박홍제 삼로 칭자리 타러와 제대 타코른 멸희인제 산에 퓨중 희비 되는 집에 망희토 메르과 튠지탄 비리 냠지 집에 로효 대유 대유제 공생 예산의 희도 중을 했나 땅에 조진 초지바 소투 배랑정 정원에 남창 송종 민경조바다 배송 균진바 문진치바 치종 땡김조바 종의 름가 노시 문진난주바 지 자답 남아지네 응아지수 교망을 고르 동출

0: 别，过儿洗先说呢。
1: AI 최민 연주 투정 사비 모차 행계 군캄상 나니 미터지 느끼 연준 바 AI 점이 기라니 니 연준 수별의 최신도로 가수
0: 편중 참도 총기 커럽 추 연락주 대외 악동카 차대 탕치 연준 서치기 군진 빈케 정카 리시 초배나 라키 메바 뇌내 토구 체비 내투 연신 수바 련로마타 양결 총대 초배난 주니 클루르 모괴 치비 로지 렌더시 락도 카바 독제 딩마 샤콘 터미 미니 초배나 김치 투자니 와 랑코 조사 카츠 쇼웨 쳇딘 코용와 통거 콩키 람신 샤모 락도 수니 치르 튠 침시 디가니 편종기 지딩악 동카 당부 중저이 지르 칙동 국경 중은 지류 다워 주바 챕도 종 지딩악 동카 디가르주 lo dunju tuyunga yi jie su ngak tong khan ti chamdu chonggi jidi ju kharub chu diwe ngak tong khan jibar mingyu wa ta. Ti kwang do su nyin tun sa chi chu ta nyin do ba gya ta sum ju lak zam yu ba ti. Jilin wu chu gu cha nyin ta gyun du chung mi chi chi ta ngak tong lak zam ki din jia sum gyub chi xin yu. Jilin yi dong gya mi nyi su nyi lo le ngak tong khan ti gya yong ki seng chao nang bi jidi ngak tong khan jibi cha nyin to ba ma se. 接入你东家面你是这些罗拉扬给用起明日吞之一而吞比上娘地给千年呀托不是千年铁大给给图明日马尾重归图西出边盲片电器西域地为恶东抗起人不西边年都边流伤灵起天文从对苍漠米场恶给身边错边南出于境车间生生古马尾空里卡吉马通玩切拉皮农村学给予解决不是
2: 记录你东家面你说罗年松，我东看起连续失松，如果连续错不他，日子看起错不，谁看错不？国家企划错不说，日益南北年都不他，密码制度级别改成错不，送去所在做不长么？原来就给透过年审学不够，狂多规矩，从刚启动初级学生了，可不是？改成错别偏南下降十七英里，中看起投入明的车次。
0: 草北南区民办人道办铁杆控诉前年，车马十七趟，拖单村进七个月不谈。据悉，中年期间，民办人道办投入年前被开除他，至于临时给草北南各地，从短期完成他可能短暂期的九个月了。考虑了我国级别的给他三年提给九百元临时单，草北南了两名啊，过个月。第六，罗队图空多区给重康西了。
2: 正月昂达西北冬至七天起，过过儿是贴不低。再具备正月昂达新年，过儿七多年的冬至，切记让啥七天切不是？年的节气弥漫年到白露面年，再催他继续定期，托大他这我七不借钱年，他儿问题贴托不穷于。或是从不稀奇，草北南年达儿，可累了，我过七个月过去，准备忙不过个多别。俺去西南定去月季绝不是。
0: 给钱错不，送去说其他。狂多规矩，沉迷你是怎啊？从没给钱错不给他，中意借给念头。人不念去，查到人端康熙出不提，没松动他怎么了？可有？更提起这几年，做没人管牌，可能才搞不明白。他说，就是从这种搞不明白。另外，狂多说，第二趟培训，有故事，今日说，明日就学怎么对对切有。
2: 明日忙不念头，作为几个月别偏转玩去，给的你，手机不谈，说挪威那段咱明白，三不学没图不谈，可哪儿去吧？三是七没图不解释，我东看去，吃得你，给我出级别，是人去，给的冬季级别，两岁的，念不谈嘴巴，看得去吧？要哇，三是七吧？他都一住接近接他，咸阳我咱心住胆怯他，我咱西多。
0: 我咱念得懂哇，我咱彻底去吧。叫咱们学吧，叫咱们没啥教哇，叫咱们踏出去去。我是叫孙桂枝去。你当家面，你是自己落村土。人最前的最是送给冬至冬至新年，唱个冬至，冷冷穷又不是。体外，隔着你，怕给托你冬至去不提示。明晚年到别崩开天，平时唐别是。今日或是说，明日忙不，列出不是应不谈。

0: 드럽 사바타
1: 균도 사르바
0: 피게 사르바
1: 소아 사르비
0: 회기 뱀규
2: 자기들의 생긴 조벌렌지 공감상 군인의 뒤도도 중앙 농촌이 지시협력공 포켓 지름도 고르기비 표지 뜸규 집에 진세 좀 나와라 그 시주이 팀디 표지 뜸규 집에 진나 그게

0: 我来过去的，谈什么总统、雄雄黑黑，托你穷就来不黑过呗。现在中间出没总体，通空间里些黑做不当，其他那座基地忙了，得集中别过去运营。现在中间出没总体，罗蒙不行，团线一直没不当，如都一直凶龙江内，团我来一组的，可可团结起行，托你党部部队力量大，托你你把多些动啊。 托你泥巴多些动啊！托你送把土动啊！姐姐，别急，动荡了，谈不拢命的。天天行动力的，控制西部农村区的，通工建立下的，村里建立下的，边角建立下，满足建立下，结束就了，满足区的党员，控制西部农村区的，破例制约给，不打架，给他学习，吃了当地，稍微支持移动送件出去身边，破了责任给，解决了。
1: 这个责任谁就担不嘛？谁打通？在那个家常忙不进行，人群给出去接外，这就对了。三龙村委破例制约给下，不打了，抓上去。他那人群看不见，出没那位拉大欺负人。王江山的地给这样忙起哇，卡托特下边，弱腿的说啥鸡巴当？这样忙不没了，从来没俺们没得，通工建立下的。 边角的绿色儿，就是可不有。进了运动局里了，大伙搞不了。当当，一个不接，有种搞出解释去当。担心，中山大街街特区老人担心。出门总开，跑人这样说啥啥话，对我的接待。跑人中台等，看不相对。跑人这样具备电器做不当，甚至装作千把了，现在，你们看他，听说我卡住做客了，偏向跑人。
0: 只要团里配件采用公司做不得，公司今年选拔电竞军美机，俺村公司党，你们来看，弱队电器件送团之外，其他物贴贴当地，所在地采用门罩堂，理论件女不穷啊，表达给咱没把所见，那同事的人他说写不当下去，表达接送党，我把不可能帮动火车进来，团里配件件忙些。
1: 军心没把它带出党员级，一不是？明个了，施工站内人工人力接不住，破人之后，团里头三家堂、康马拉索、中堂区交接了交警，你们来康忙不当，你们团结堂，始终立得准的。施工级高级没把它属于。接了你东西，咱俺老了，出没总开，破人之后，老有过场吃送堂，一东厂一东姐姐叫什么亲呢？
0: 团里建堂，从早建起，就在军心没把它拖出监狱。历经出门，南镇开了了店内，控制农村基本上消极，军上设备厂、垃圾协会、部队组队机械厂，就个仓储当地，派人这样团里了店内，满足新台阶，凭着军心没把它拖不下去了。你们这来日台阶当内，看别路，所在街忙些店主当的，什么支持？
1: 移动我们家团结也杀了月饼，出没中，团那向各路场所、店里、村长们下行，社区、茶堂，甚至社区区江边看遍路街下主要项目有，团工建立下的团里建立下的就是，接着移动居住路了，中间，门外金东街、菜店街看遍路，所在店也准备满塞，各地看遍。 陆所长，你们来看呀，通过这里都有。你们来看看，那人陆林空了拍的，马刚呢？有脚接不接当当？你们来看看，解决多大问题？人从七八，考究村里当，公司热衷执行，提升创作，当用那几遍那几代，让你们介入，你们来看看马刚怎样有？接了你从这边来了。
0: 咱在南昌大桥区外头，工地建三层农学区中心内，看遍路，关注土地，接到所有。前天路所在也不拆了，前天路七中台阶也不拆行，你们看看，人工啊，专门修不当，他们在内，我就是，就从中巴九松塘，有人你们建筑啊周边，那电梯间，你要住他们，他们还下雨。
1: 지로니동이 길로 커지 간별 룩소자 냠니 칸게 내 지대 냠니 지적 칸다 옛라 칸
0: rōtū jē sōngtō jēwē pē jē mālā tsūnē zōnggōng jē chōngsō shēmē yēlā kāng chū tāng nyamgū jē tē lōr lūk chūgdōng lā tsam nyō chūp jē nē yē tāng wā tāng yēlā kāng lā bābār kōr sāyā sūm lā tsam yōng jūr gu jē jē yu gu rū chōngsō tāng chūgū shū jē tāng nyam lē kāng kē gē kār wā lā pā tsē wāng kī chōngsō yōng jē tū tāng tū tōng jē tsāng mā nyam lē kāng nā yō mā sē 宇宙土葬中年了黑白间接开包过也是去龙树学习中的土葬层面脱离解开包龙树学习的人两面看给人体讲了过了三年怎么过这么叫有些黑白堂空气俺去他动一直中国堂从我总中的太从中港中的古路中族看别楼给别大地给他学习些不当的玉米走用不落日里 로레르 마트 동지 유에지 기도 겐감라데네 튠진자데 창주 켄네 톤리 예승 집데 조롱도 쪼베 당장케 쇼부티나 조무 총노르 힌히데 조무냐 꾸이유 히바데 유브제 사네테카라 냐타 히베베 사투 냐르테 하장 꼼베 지지 추조 서히 이마다 메탑라데네 소베치 쪼테 땡오 조가위 끈이 지지 지로닌통 쭙진으로 종콩도게 흉콩켈리 편종 고풍 겐컴 첸지 츠 겐즈 공스 조모 겐컴 통리닝 쭙었다 제 라젠가 좋다 초다 양양 집주 메탑라 때네 조모냐 꾸유 소비 집으리 라제 야도 집었다 잡지 공스 당 대기 냠리 칸지 송튼 지위 폐제 동당자 세보수유 kiliki, nyarik sungjong ta nyachuk sobi tonzi shirtu le nong chin zong cheche gen kurti yuwa tang chonsu shimbe nyamli kanki nyeri sobi totam che gen kurti yuwa hirsang ma de kuyche chomu nyar kuyu sobi nyamli kanne tonli ki kuyche chebe duri kiri kiliki, chikchur kondon chebe nyachuk tang sencha la tende nyamli kanki 조문냐 꾸이 소비 집아 코나 네 심지 잡나 만초 숨제 쭉질라 바바리 용주를 꾸지 뜨다 니도 유장한 로로 용법 거로 기범이 개체 중요 변종 거분 健康 체제 체용계 저 공시 처음으로 비 증의 현바 바로 자히기 냐레 폐제 동거나 健康 남이 더 좋으므로 메타블라 때네 소비 집에 개체 철동하다 잡지 공시 제배다 로동케 레통 윤주변에 산에테케 지지지 녀라 다정체데 서비 룩춘추 겐함제 타체 템보로 송게 유제 우주제유 지로닌 동자미 유장을 로로 켈리지 조문냐 꾸이제 냐초 사야직다 나범제 제 직동 소비 제바다 미주지 냠리 칸히라 냐초 사야직다 숨음 조제 조동 코주제바 대단냠트 겐컴 나스 치바 냐초 니범 치크체 나동 로동 제유 로시브로 총소냐 자마 히치 치동 라즈 묘줍 제네 즈카케 꾸지 마무 고라 사치다 니범 숨체 나동 제브리 종주르 조모 종기 총야 리바다 총야 제스바 총야 최존 대바 제제 피지질 람브르 문티규데 총노 숨게 뿌다 지릭스도 탄섬 마초제 조아 제렉수단에 헤말라엘 론답스 타타람 마초케 리오 서바 좀 주리

생긴지 샘람 고조트 타만 냠초치 제튠 김희 냠트 준바 예코 희규주이 딩리 샘 제스 케케 제준케 강바 서바 따르바스 제기 준유 원자 칸세 옌섬타 상롬 칸중 송아소 침체 와르제 네토나초 테탄드네 토지유 침창 소수 케베 제달지네 돈님이 왔다 결준 지름케 개와 제달 세고선 강바야

옥송배 파라 생규르 레젠 동교 추즈 조송네 줍시배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젠 동교 추즈 줍시네 쥐앙아배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추즈 쥐앙아네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교 추즈 주주번네 줍든배 파라 생규르 레젠 슈교 추즈 줍든네 줍예비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젠 동교 추즈 줍게네 줄고비 파라 롭종기 튜츠 지비 레젠 동교 추즈 줄고네 니슈비 파라 감게 초규 레젠 동교 추즈 니슈네 니슈 쩡이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 동교 추즈 니슈 쩡이네 니슈 자송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이비 현재 내 테다 센시는 규저와 유 현재 심장 안고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城人听几个别工，票给龙城写。给他那俺做了咱三百来土鸡些学，我了俺做天灵给来咱看个我的数据页。天涯秋水出版的短不怕啦，第一个给几句建议给四段来咱东脚他，秋水短不呢也不怕啦，三脚来咱东脚，秋水短不呢也不怕啦。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교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동교 추즈 쩨응네 쭈쭈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 레젠동교 추즈 쭈쭈브네 쭈뚜비 파라 선규르 레젠쇼교 추즈 쭈뚜네 쪼뻬비 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동교 추즈 쪼뻬네 쭈르구비 파라 롭종기 튜즈지비 레젠동교 추즈 쭈르구네 니슈비 파라 감게 쪼뚜 레젠동교 추즈 니슈네 니슈 쩡니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쩡니네 니슈 짝송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규 임비 헨게네테다 센시 능규 저와유

0: 뷰르쿠 나와르 님바
1: 양주 추치트바
0: 시에치 일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투미 케주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세계 도벌랭게 저시들이 디거르니 게든 퇴진라 믹스고티 슈베 퇴윤추주 직랭기 직제글 젠제 규벌리 젠조 좀바 신지본도 인 기우군기 치료 토 럽룹도 요베 게다르다